间寻觅爱侣，沉默了难求共聚，然而共此半生共

住我，亦留住醉。谁料伴你的心更

别了他，原为了你，留住爱，亦留住罪，谁料半

有每天如无过去，沉默里任寒风吹。

接下来，让我们跟随电视剧《理想照耀中国》的主题曲《理想》，共同感受理想的力量，致敬奋斗的征程。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메가헤르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5월 1일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시에서 지능 분야 3당 지부 및 군단 조직 집중 현판 및 2가지 우수 1가지 선진 초청을 조직했습니다. 동북리그 체육 경기가 상업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리랑쇼 장백기운이 7월 1일 연길 환락궁에서 첫 공연을 합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6월 30일 시당위 2개 새로운 조직 사업위원회는 전시 신흥 분야 생당지부와 군단 조직 집중 현판 및 2가지 우수 1가지 선전 표창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당위 부속이 배해도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주당위 사회사업부 부부장 신광화가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신흥 분야 당지부 75개와 기층 공회 조직 21개, 공청단 조직 19개, 분야 조직 19개 설립을 승인하는 회답을 선독했습니다. 회의 참가 지도자들은 새로 설립된 당지부와 군단 조직을 위해 집중 현판을 하고 설립된 각 당지부에 대해 한계 설립 6가지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당 조직 간판과 당기, 당원 휘장, 당 건설 도서, 가동 경비, 전문 당 수업을 지원해 새 당지부가 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새로 설립된 당지부 서기 대표가 태도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신흥 분야 우수 공산당원 35명과 우수 당무사업일꾼 35명, 선진 기층 당 조직 26개를 표창하고 신흥 분야에서 주급과 시급 2가지 우수 1가지 선진 영예를 받은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배해도는 시당위를 대표해 새로 설립된 신흥 분야 당지부와 군단 조직 표창을 받은 선진 집단과 우수 개인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배해도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새 시대 신흥 분야 당 건설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집권 기반을 다지는 정치 공정, 중심 사업을 위한 동력 공정, 기층 관리 혁신의 기초 공정으로 삼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두 가지 피복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당 건설과 발전 융합을 정확하게 추진하고 업종협회와 상회 당 건설 사업을 협동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취업 군체에 대한 응집력과 봉사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더욱 강한 책임감으로 새 국면을 열어가고 책임 체계를 다지며 여론 위험 예방과 기초 보장을 강화해 신흥 분야 당 건설 사업이 전면 피복에서 고품질 전면 발전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시당위 당학교 제1교연실 주임 리미암이 두 가지 수호의 정치적 자각을 강화하고 새 시대의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실천하자를 주제로 신흥 분야 새 당지부 서기와 군단 조직 책임자들에게 첫 전문 당수업을 했습니다.
0: 6월 26일 연결시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연합회 설립대회 및 제1기 제1차 회원대회가 소집됐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허영광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연결시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연합회 규약과

0: 내부 관리 제도, 회비 기준 및 관리 방법을 심의하고 표결 채택했습니다. 또 대회 선거 방법과 총 감표인, 감표인, 개표인 명단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제1기 리사회 리사 29명과 제1기 감사회 감사 3명을 선출했습니다. 이어 열린 제1기 리사회 제1차 회의와 제1기 감사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경광이 회장으로, 오붕상 등 7명이 부회장으로, 왕명령이 비서장으로, 강빙이 감사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허영광과 초대회장 조경광이 함께 연결시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연합회 현판 개막식을 하고 새로 선출된 연합회 지도부 대표들에게 임명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허영광은 축사에서 다음과같이 지적했습니다. 새시대 당의 통일전선 사업을 잘할 때 권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리론 학습을 심어해 정치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높이고 연합회를 회원들의 소속감이 넘치는 회원의 집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 전시 발전대국에 적극 융합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5대 중점 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발전과 전시 중심 사업을 긴밀히 결부시고 책임을 다하며 당 건설을 중심으로 사상 공감대를 넓히고 전시 발전대국에 초점을 맞추어 공업 강시, 관광 흥시 두 전략을 중심으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자원 연계 등각 분야 사업에 적극 참여해 연결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연합회의 지혜와 힘을 지속적으로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1: 막을 내린 동북리그 연변팀 홈 경기에서는 연변팀과 할빈팀의 치열한 승부뿐만 아니라 두 지역이 함께 준비한 다채로운 상업문화관광 행사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중 문예 공연에는 무형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풍광, 민속풍정, 지역 간 우위, 혁명정신, 청춘의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저력과 문화 자신감을 보여준 동시에 동북 여러 도시가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는 단결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창작가 무 아름다운 연변 공연에서는 연변 출신 판다그룹이 고향의 정취와 현대적인 음악을 조화롭게 융합해 혁명정신의 무게와 민속문화의 아름다움, 축구 경기의 열정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연변 출신 판다그룹 박나모와 곡광조는 이 노래에는 연변의 좋은 인소, 예를 들면 장백산과 소나무, 기념비, 춤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조선족을 비롯해 여러 요소를 넣었다고 하면서 가사처럼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자는 의미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빈 가수는 나는 흥룡강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를 열창하며 연변과 할빈 두 도시를 잇는 우정의 다리를 놨습니다. 경기 전 마지막 순서로 선보인 상황가무 영산홍소원은 혁명의 세월을 되새기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기 중 문예 공연도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관중석에는 200명의 명태 응원단이 끊임없이 노래와 춤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달구며 연변을 응원하는 특색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할빈과 지체알, 감옥사 등 흥룡강성 여러 도시가 문화관광 홍보 구역을 마련해 지역 특산품과 관광 자원을 소개했습니다. 연변의 좋은 상품, 축구만큼이나 멋집니다를 주제로 한 장터도 동시에 운영됐습니다. 30개의 특색 판매 부스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 관람 플러스 소비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소비 모식을 선보이며 축구 경기의 열기와 상업 문화관광 소비를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연변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은 동북리그는 단순한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이 문화 관광과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에서는 문예 공연과 무형 문화유산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민과 외지 축구 팬에게 특색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 관광 축제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핵심으로 삼아 연변의 따뜻함과 문화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 다고 했습니다.
0: 관할 구역 내두 가지 여객 차량, 한 가지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처치 능력을 높여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시교통운수국에서 주최하고 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연변유태관광운수위원회사에서 공동 주관한 연결시 도로운수 차량 종합응급훈련이 시공공버스집단위원회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장춘에서 연길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연길 고속철도역 부근을 지나던 중 운전자의 피로 운전과 과속으로 인해

0: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은 뒤 맞은편에서 오던 위험 화물 운송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사고로 위험 화물 운송 차량의 휘발유가 유출되고 관광버스가 파손되며 승객이 다치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운전수와 안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 사고를 보고했으며 동시에 화재 진압과 승객 대피 등 초기 응급 조치를 신속히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전 과정이 긴장감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으며 예기 목표를 원만히 달성했습니다. 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3중대 부중대장 양폐림은 앞으로 이번 훈련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안전선전과 도로집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과적, 과속, 인원초과, 피로운전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도로운수 안전의 최저선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1: 그일 시분열연합회는 시공상업연합회, 시인력사원 및 사회보장국, 시건강미용 미발업종 상회와 함께 여성의 아름다운 기량의 향연 안젤리엘 제11회 중한국제미용예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한양국의 70여 명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반영구 화장과 피부관리 두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연을 통해 기술을 한층 끌어올리고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종사자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새시대 여성들의 진취적인 정신을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종목별 우승, 준우승, 3위와 종합상, 기술금상, 우수기관상, 명강사상 등이 선정됐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중한업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심사평가 경험을 교류하며 양국 미용업계의 리념과 기술 교류를 심화하고 업계의 발전 시야를 넓히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참가 선수 조소욱은 이처럼 공정한 무대에서 함께 기량을 겨루며 전문성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용 분야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자신감이 한층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0: 6월 26일 아리랑쇼 장백기훈 설명회가 연결 환락궁 아리랑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융합형 고객 공연이 7월 1일부터 관객들과 만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몰입형 관람 체험을 선사합니다. 아리랑쇼 장백기훈은 중국 최고 수준의 고객 예술과 조선족 전통 음악을 결합한 몰입형 공연입니다. 공연은 장백산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주된 무대로 삼아 공중고리와 공중근에 남녀 공중천 등 10여 가지 고난도 전통 고개 종목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공연은 기존 고개 공연 형식을 벗어나 조선족 전통 음악을 이야기의 흐름으로 삼고 공중회전과 힘, 기교를 보여주는 고개와 부드럽고 아름다운 민족 선율이 조화를 이루며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무대를 연출하게 됩니다. 공연에는 전경 LED 대형 무대가 설치됐으며 웅장한 현장 북소리와 함께 막을 올려 강렬한 시각 효과와 짙은 민족적 분위기를 동시에 선사하게 됩니다. 배우들은 뛰어난 기예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화려한 고개를 통해 신념과 따뜻함, 환상적인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연길 환락궁 아리랑쇼 장백기훈 책임자 김희경은 극장은 조선족 민족 특색이 짙은 대형 고개 공연 아리랑쇼 장백기훈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하면서 공연은 장백산의 사계절을 주제로 아름다운 무대 조명과 전통 민족음악, 공중천을 비롯한 10여 가지 고개 공연을 결합해 관객들에게 몰입감 넘치는 시청각 향연을 선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우리 성에서 여행 거주 및 건강관리 새 정책이 시달됐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성 국유 A급 풍경구의 첫 번째 입장료가 전액 면제되는데 정월담, 육정산, 장백산 등 인기 풍경구가 모두 적용되고 본성 및 위치 호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우대 규칙을 간소화했는 바 이전에는 여러 지역의 풍경구들이 만 65세 이상만 무료 입장, 60세에서 64세는 반값이었으며 일부 풍경구는 로인증이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신분증만 소지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내 건강관리 시범구역에 의료보험 서비스 지점이 추가돼 타지역 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외래 진료는 성간 의료보험 직접 정산이 가능하며 의료비를 선지급해 왕복으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여름 날씨를 바탕으로 길림성은 길림 건강관리 및 거주, 여행 거주, 민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의 유휴주택을 활성화하고 장기 임대 할인 주택을 출시해 로인층의 여행 거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질적인 조치는 외지 로인의 여행 거주 우려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인층의 피서 여행을 편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민박과 문화 관광의 소득 증대를 촉진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입장권은 큰 민생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바로 길림성이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경로 혜민 정책을 확고히 하고 여행 거주 건강관리 산업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체현입니다. 네, 월드컵 공 사용 전 왜서 충전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 전 이 과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 경기에 사용되는 공은 경기 전에 공기 주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충전 스탠드에서 충전해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 출전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 공식 경기용 공인 트리플 웨이브는 500Hz 칩을 탑재한 스마트 볼 튜브를 내장해 초당 500회의 볼 터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의 이동 궤적, 속도, 회전

및 방향 변화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비디오 부심, 즉 VAR 시스템에 전송해 심판의 판정에 보조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드리볼 웨이브는 한번 완전 충전하는 데는 약 90분이 소요되며, 이후 약 6시간 동안 연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경기 중 판정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월드컵 축구의 스마트화를 촉진했습니다.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스웨덴 팀과 뚜니지 팀의 경기 84분경 스웨덴 선수 스완베리가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인해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 재생 시 스완베리는 확실히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심은 VAR에 팀의 의견을 들은 후 골이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드리블 웨이브 공 안에 있는 칩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터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킥이 시작된 후 앞쪽에 위치한 스웨덴 공격수 이삭이 발로 극도로 가볍게 축구공을 스쳤으며, 이때 스완베리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아 골이 유효했습니다. 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일찍 밝아옵니다. 여러분은 날이 밝는 대로 일찍 일어나는지, 아니면 계속 깊은 잠을 자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지요? 네, 최근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꾸준히 단련을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30% 감소하고,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암에 걸릴 위험이 26%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2026년 5월 국제암 잡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점심 단련에 비해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암 위험을 26% 줄일 수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아침에 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또 31% 감소합니다. 20세 이하 9,03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는 운동 시간에 따라 암 예방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점심, 오후 세개 소조로 나뉘었고,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불규칙한 생활 습관. 네, 여름철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독소가 배출될까요? 네, 건강 양생은 적당함을 중요시합니다. 인체가 땀을 흘릴 때는 수분과 소량의 염분이 배출될 뿐 혈관 속에 플라크가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온에서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혈류가 느려져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뇌혈관병 환자에게 더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의 물을 마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거나 특히 얼음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여름철 운동 중 어지럼증이 나거나 말이 어눌하며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무기력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심기항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송소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면 하루가 조금 더 예뻐진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로 마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내 기분에 따라 상대를 대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행동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물론 저도 이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짧은 문장이지만 가끔은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반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다운 품격, 어른의 품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내가 건강한 게 행복일까?

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부터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된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표정부터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당연한 하루가 소중해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이런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신비하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명언인데요. 한 번은 실수하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좌절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오늘의 신비하게 한 가지 법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뭐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 우울한 이야기를 내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웃을 일도 없는데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자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바로 나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내리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기적임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리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거라. 내리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거라. 내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서 먹어야 하기에 튼실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서로 소유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집착보다는 때로는 제3자인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0: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곳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곳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

0: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라디오 소설 3D 마스크 원작 김영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수원이 보인다고 다 온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집은 무연하게 펼쳐진 저 과수원 막바지의 덕이 아래에 있었다. 홀 어머니를 시가지에 엘리베이터가 장착된 좋은 집에 모시려 해도, 조건이 좋은 경로원에 모시려고 해도 어머니는 굳이 머리를 저었다. 머리를 얹어서 여태까지 한평생 묻혀 살던 아버지의 유골도 잠자고 있는 이 과수원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가을이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작년의 주목보다도 더 큰 1등 배를 아들 집에 전해오곤 했다. 무거운 사과배 박스를 이고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며 오시곤 했다. 그러다 연세가 깊어져 요즘은 거동이 불편함에도 인편에 보내주시는 걸 잊지 않았다. 배가 먹기 질리고 지하가 시려 못 먹음. 집으로 갈아서 먹어도 괜찮다. 먹을만하다. 신이 만드신 사과배 시럽도 보내주셨다. 딸애가 밤늦게 공부하다가도 마셨고, 나도 회사의 행사 끝에 숙취에 힘들 때면 그 사과배 시럽을 마시면 한결 속이 풀리곤 했다. 그런 어머니가 요사이는 가는 귀도 멀

0: 그리고 어머니에게 방역용 마스크 몇 장이라도 꼭 챙겨드리고 싶었다. 드디어 국도와 농로가 인접한 곳에 이르렀다. 평소 자가차로 대여오려면 20분도 못 될 거리를 도보로 오려니 3시간 조이 걸은 것 같다. 란장 속에서도 서서린 듯 큰 눈이 내렸고 사곱의 나무가 려를 지어 서 있는 언덕과 농로는 눈 이불로 하얗게 덮여 있다. 문득 앞에서 누군가 오는 것이 보였다. 길에서 만난 검역원들 외에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못했는데 이 눈길로 누군가 오는 것이 보였다. 아무도 밟지 않는 순백의 눈길을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 소리로 고요의 구멍을 내며 걸어오고 있었다. 천지에 깔린 백설의 시린빛 때문에 눈시울을 좁히고 언덕길로 위태위태 걸어 내려오는 그 사람을 헤아려보던 나는 문득 어떤 예감에 가슴이 뛰물 느꼈다. 작은 책 부여잡았다. 이렇게 외통 길에서 만나다. 다들 오금 무사냐? 손내는 학교 못 가서 어떡하냐? 며느리 몸은 괜찮고? 아유, 일 안 시통해 어떻게들 지내냐? 어머니는 나를 만나자 바람으로 외려 당신 쪽에서 걱정을 삼태기로 쏟아내셨다.
1: 우린 다 괜찮습니다. 설에 문안조차 못 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0: 이렇다. 어쩌겠냐. 그게 다 그놈 육시라 옌변 때문이지. 맨 끝까지의 높이 달린 사과배 아래 쳐다보듯 고개를 한 곳 들어 나를 쳐다보며 어머니가 말했다.
1: 그런데 어딜 가십니까? 어머니, 날씨가 찬데 일 한시에.
0: 나는 반가이 그리고 원망조로 말했다. 쬐끔 거기 가만히 좀 있어봐라. 걸어온 길이 벅찬 듯 숨을 거세게 삭이며 어머니가 호주머니에서 무언가 뒤적뒤적거렸다. 신문지에 꽁꽁 감싼 무언가 꺼내들었다. 털장갑을 낀 손이 말쟁인 듯 어머니가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넣어 장갑을 벗었다. 갈소년의 과수나무 가지 같은 앙상한 손이 드러났다. 그 손으로 신문지를 벗겨내렸다. 아, 그렇게 좀 쓰던 게 있으니까 니들을 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다. 해물레 나는건 오랜만에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찬히 뜯어보았다. 털스크 한 세트를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그중 한 개의 포장지를 뜯어서는 어머니에게 정리 씌워드렸다.
1: 고우세요, 어머니.
0: 내가 리체 마스크를 착용한 어머니를 보며 만족하게 웃었다. 마스크 속에서 어머니도 분명 웃는 듯했다. 벌의 더듬이처럼 눈썹꼬리가 올라갔고 마스크가 움찔했다.
1: 갑시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0: 내사. 아, 집이 저기 코앞인데 아, 전 길목 다 막고 검사하길래 정작에 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시분데 어시성 집으로 돌아가거라. 집에. 어머니의 힘이 들어가 있는 손이 다독다독 나의 등을 밀었다.
1: 아무쪼록 몸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0: 그 말을 하고 나니 또 눈물이 울컥 차올라 나는 얼른 길에 나섰다. 언덕길을 내리다 다시 돌아보니 어머니는 샛길의 그 언덕 위에 아직도 서 계셨다. 새 마스크를 착용한 어머니의 모습이 새뜻해 보였다. 돌아가시라고 어머니를 향해 손짓을 했다. 어머니도 나를 향해 손을 저으셨다. 얼씨동 가거라, 얼씨동.

0: 멀리 서 계셨지만 어머니의 다순 목소리가 다 들리는 듯 했다. 과수원의 자락, 조매로운 꿈길 같은 곳에선 어머니는 마치 오래전에 뿌리 내린 한 그루의 사과배 나무를 방불케 했다. 그리고 어머니 등 뒤로 무연하게 펼쳐진 과수원. 사과배 나뭇가지마다에 눈은 소복히 내려서 쌓여 하얀 백꽃이라도 피운 듯 하였다. 마치 봄이라도 정녕 온 듯 싶었다. 겨울이 왔으니 봄은 멀지 않으리. 방역 포스트에 쓰여진 신뢰의 식구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배어있는 마스크를 품에 꼭 간직한 채 나는 다시 먼 길에 올랐다. 라디오 소설
1: 같은 세상에서 잠시 멈춰 천천히 생각하는 여유를 갖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가끔 밤늦게 창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조용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닌 삶의 태도와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깊이 헤아리는 웅심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입니다. 웅심 깊다의 첫 번째 의미는 생각, 뜻, 사랑 같은 것이 매우 웅심 깊은 분이셨습니다. 웅심 깊다의 세 번째 의미는 무게 있고 경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가벼운 농담이나 허튼 소리를 삼가하고 항상 진중하고 신중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한 무게 있는 말을 건네는 모습을 두고 웅심 깊은 말을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변 어른들의 웅심 깊은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가볍고 흔한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깊은 울림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이 되바라지지 않고 깊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선이 쉽게 닿지 않을 만큼 깊고 푸른 밀림은 고요하고 깊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처럼 깊고 울창한 자연 풍경을 웅심 깊은 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웅심 깊다는 사람의 깊은 생각과 마음, 진중한 성품과 언행, 나아가 고요하고 깊이 있는 자연 풍경까지 폭넓게 담아내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북경에서 열린 가운데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참석해 관람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벨라루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에서 진행되며 습근평 주석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0: 베네수엘라 지진 사망자 수가 17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다운 악장은 빛나는 로성에 대한 경의이고 우렁찬 노래소리는 인민의 소사시에 대한 열창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6월 29일 저녁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사와 관중 3천여 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이 빛나는 명절을 공동 경축했습니다. 등불로 찬란한 인민대회당은 경사스러운 분위기

0: 기가 차 넘쳤습니다. 저녁 7시 55분 흥겨운 악곡 속에서 습금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음악회 현장에 도착하자 장내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퍼졌습니다. 산의 노래를 당에 들려주고 당을 어머니로 여기네 아동합창과 함께 음악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음악회는 5개 악장으로 나누었고 문예일꾼들은 뛰어난 연주와 정다운 노래로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민족풍의 시대적 강음을 전했습니다. 옹양 홍기송 선율은 조국에 대한 열애 정서를 불러일으켰고 관현악 선인에게는 형령 선율에 대한 깊은 추모와 숭고한 경의를 토로했습니다. 영산홍, 8월의 개수나무꽃, 황하송, 해방구의 하늘은 혁명 전쟁연대 국민이 똘똘 뭉친 장대한 화폭을 되새기고 억만 군중들이 당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한 희열을 전했습니다. 달리는 말의 채찍질에 식량을 운반하다, 호족 전변, 빨래 노래, 봄이 들판에 나는 조국을 위해 소교를 바친다. 태양이 다시 코르간을 비추다로 구성된 관현악과 합창곡 다채로운 삶의 도전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제반업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이 함께 삶의 도전을 건설하는 활기찬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관현악과 합창 희망의 들판은 개혁 개방일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중국 대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중화의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묘문을 노래했습니다. 10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분발 정진했습니다. 활기가 차 넘치는 전반 음악회는 다채롭고 정체로웠습니다. 관현악 산수 환가, 이심 전심은 신시대 날로 발전하는 성시의 기상을 보여줬고 교향 합창, 종만사라는 솜씨한 감성으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을 토로했습니다. 관현악 이민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드높은 기세로 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조논이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를 열창하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 서기처 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의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민법원 원장, 최고민검찰은 검찰장, 전국정효 부주석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정군과 군중부문과 법경시 주요 책임동지, 강민주당파 조항과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 무소속 인사대표, 공훈영예표창 수상자대표, 로당원, 로간부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 대표, 수도 기층 당원과 각계 군중대표, 북경조둔부대 장병대표 등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6월 29일 오전 북경 조오대 국빈관에서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벨라루시는 상호 신뢰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벗이고 공동 발전하고 번영하는 좋은 동반자이며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풍문의 실현 속에서 양국 관계는 최근 연간 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역사의 가장 좋은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양국 간 정치적 신뢰는 반석처럼 견고합니다.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점 협력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다자 간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양국 간 전천후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됩니다. 습근평 주석은 두 나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쌍무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더큰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가 국가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며 벨라루시의 발전과 건설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양국은 제 분야의 자원을 동원해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실무 협력의 내포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와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유엔 상해 협력 기구 등 다각 기제 내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평가

0: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 전천후 전략적 파트너이며 상무 실무 협력이 전면 심화하면서 벨라루시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출하고 초점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중대한 기여입니다.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계속 밀접한 조류를 유지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 안정을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왕리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진행합니다. 중공장 총속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종례 연설을 발표합니다. 대회는 또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일꾼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합니다. 중앙방송 총국 산하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종합채널, 뉴스채널, 중문국제채널, 국방군사채널, 4K 초고화질 채널, 중국국제텔레비전 방송국 각 외국어 채널, 조항민방송국 중국의 소리, 광역도시권의 소리, 중국국제방송국 글로벌정보방송 등 채널이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중앙방송송국 미니영상 플랫폼, 뉴스 뉴미디어센터, 중앙텔레비전 방송넷, 신화넷 등 중앙중점 뉴미디어 플랫폼이 동시에 중계합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6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 상황에 관한 회보, 당면 대외무역 정세와 무역 강국 건설에 관한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탄소배출 정점 행동 방안과 국민건강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인공지능의 진화 추세를 깊이 파악하고 지원 정책과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과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관건기술 난제의 해결과 초대규모 지능화 연산 클러스터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 공급을 강화하고 인재와 자금 등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며 기업이 기초연구와 최전방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산업체계가 완비화하고 응용 장면이 풍부한 등 우세를 발휘하며 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규모화 상업 응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과학기술 윤리, 측험과 인증 등 제도와 규칙을 보완하며 동태적 적응, 급별 분류의 안전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인공지능 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 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국제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하며 섭외 안전보장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회의는 탄소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중립 전략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경제구조의 전환과 승격을 촉진하며 더욱 많은 녹색경제 성장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점 분야 관건 고리에 착안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며 에너지 구조 조정과 최적화를 다그치고 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법률과 법규, 표준,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통계와 재산 등 체계를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질서있게 평가와 심사를 전개하고 녹색 저탄소 방향을 국민 경제 순환의 재영역과 고리에 융합시켜 녹색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에 녹색 바탕색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근년 내 건강 중국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인민의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생명주기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0: 의료, 의료보험, 질병 통제 등 사이의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양질적이고 능률적인 건강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건강 분야의 신흥 서비스 업태를 육성하고 장대시키고 건강 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중들이 안심하고 소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조사연구 협상 좌담회가 6월 2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좌담회는 민주당파 조항, 무소속 인사들이 전개한 중증고찰 성과와 조사연구 성과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력주석인 왕헌영이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헌영 정력주석은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국면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할 때 대한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논술과 중국 공산당 20기 제4차 전원회의의 중요한 포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다당 협력의 우세로 당과 국가의 사발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응집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주석 정건방, 중국민주동맹 조항주석 정중래, 중국민주족춘의 조항주석 최달봉, 대만민주자치동맹 조항주석 소휘, 무소속 인사 대표 광뢰가 좌담회에서 조사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에너지 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의 토지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문화 소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 전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투자 공간을 효과적으로 적극 확장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유리한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 실용적 정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리간구리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자들이 당위인사와 협상하고 교류했습니다.
0: 국무원이 최근 교육발전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교육 강국 건설을 다그칠 때 대해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전면 관찰하고 교육 우선 발전을 견지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실천하고 덕에 의한 인재 양성 신구도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지 역할, 교육 공공서비스 질과 수준 등 5개 면을 둘러싸고 23가지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원에 대한 전망적 보석, 교육 구역에 대한 보석, 인재 양성에 대한 보석을 최적화할 때 대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교육 발전 이념을 수립 실천하고 교육 평가 개혁을

0: 전진하도록 경계했습니다. 6월 29일 오후 상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기념관에서 열린 초심과 이장소 정상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시 남호구 남호혁명기념관 북쪽 광장에서 신입당원 대표와 기관당원 간부가 반기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새로 입당한 가흥시 교통운수국 라만력은 항상 당원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고 당 규칙과 당 규율을 준수하며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청춘의 열과 땀으로 이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서식이 끝난 후 당원들은 남호 호심도로 향해 붉은배를 가까이에서 참배하면서 붉은배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절강성 공안청 경찰 시효로는 청년 당원으로서 위대한 당창근 정신과 붉은배 정신을 전승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을 올바른 지속과 실천의 근본으로 삼고 기술 직무에 몰두하면서 세대적 계주봉을 잘 이어받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6월 29일 절강성 소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종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장정 정신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정신적 힘을 삽 동력으로 삼고 실질적 성과로 입당 소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2025년 광서 쫑족 자치구 류주시 우렁이 쌀국수 전 산업 사슬의 매출액이 81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천억 규모의 대형 산업으로 발전한 이 지방 특색 음식의 배후에는 10여 년간 현장에서 몸담아온 당원 간부인 광서 쫑족 자치구 류주시 상무국 부국장 가건공의 노력이 숨배어 있습니다. 며칠째 지속된 흐린 날씨로 류주의 대나무 숲은 더욱 울창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가건공은 차를 몰고 류장강구 성단진의 대나무 재배 가공 기지로 향했습니다. 가건공에 따르면 올해 강우량이 많아 죽순 자람새가 좋다며 한 가정이 30물을 재배하면 가족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전 내내 가건공은 수첩에 문제 리스트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류주의 전통 방식으로 절인 대나무 순을 어떻게 홍보하고 기업 사무실은 어디에 두며 상하류 산업 사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항목마다 진척 상황과 책임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나온 가건공은 다시 오봉구 우렁이 쌀국수 산업단지를 찾아 사전 포장과 생산 라인 가동 상황 그리고 해외 주문과 비축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부 육해 신통로를 통해 현재 류주의 우렁이 쌀국수는 세계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1년 가건공은 컵라면에서 개발을 받아 우렁이 쌀국수도 즉석 상품으로 가공하고 포장해 팔 수 없을까는 발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반과 시설, 시장 등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군인 출신인 가건공은 난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건공은 반머리와 생산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가건공은 현장에 직접 와봐야 죽순 자람새와 판매량을 루회할 수 있다며 공급이 딸리면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하는 등 면에서 정부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가건공이 참여해 추진한 광서 쫑족 자치구 식품안전 지방 표준인 류주 우렁이 쌀국수 표준을 시행하면서 산업의 표준화를 위해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후 가건공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본사를 수차나 방문하고 온라인 판매와 유통 경로를 넓혀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렁이 쌀국수는 30만 명 이상의 취업을 이끌었고 20여만 명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가건공처럼 수많은 기층 당원 간부들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발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건공은 일개 당원으로서 특히 일선에 몸담고 있는 기층 당원으로서 기업의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실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며 군중과 기업이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힘다하려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통계국이 6월 2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 산업의 전년 영업수입이 20조 8254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윤 총액이 1조 9034억 원에 달하고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주석 로드리게스가 6월 29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조난자가 1,719명, 부상자가 5,034명, 그리고 의료기구와 야전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2만 2,6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2시까지 베네수엘라의 화교와 중국인들이 구호물자 1,700톤을 기부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가족 수만 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샤닌와 총석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소피와 샤닌와 총석이가 일전에 중국 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은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장기 계획에 전략적 안목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나미비아를 포함한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 길을 위해 중요한 참조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샤닌와 총석이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전과 명확한 발전 목표를 제정하는 데 능하고 상호 보완하는 정책 체계와 자원 배치 기제를 통해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국정운영 방식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유익한 계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는 장기간 밀접한 친선 교류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같은 친선은 나미비아의 민족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 연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두 나라 우정은 기성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했습니다. 양당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공동 발전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당은 고위층 상호 방문과 간부 양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갓 사용에 투입한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본부 건물은 중국 기업이 도맡아 건설한 것으로 건물은 넓고 밝으며 시설도 선진적입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 기업이 보여준 전문성과 건설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채의 건물이 아니며 나미비아와 중국 간 친선 협력의 중요한 견증이기도 합니다. 지방행정장관으로 있을 때 샤닌와는 현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했었기에 중국 기업이 도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료애하고 있었습니다. 샤닌와 총석이에 따르면 빈트후크의 새 공항 도로와 렌두의 모든 마을을 이어놓는 도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러 인프라 공정은 나미비아의 교통 조건과 민중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중국 기업은 첨단 기술과 관리 경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 영역에서 상무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며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은 시종 나미비아의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발전을 지지하는 중국의 성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나미비아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0: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을 위해 중요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샤닌과 정석이는 량후한 시장 예비를 갖고 있는 나미비아의 소고기, 바오밥 나무, 게를 제품 등을 언급하면서 더 많은 양질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아프리카의 현지 가공 능력과 공업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제품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길 희망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입니다. 샤닌과 종석이는 인문 교류는 아프리카와 중국 인민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이라고 표했습니다. 샤닌과 종석이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좋은 학습 기회라며 대면 교류와 현지 고찰을 통해 중국의 발전 도로에 대해 더 깊은 인식과 료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년들이 나미비아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더 많은 나미비아 청년들이 중국을 료해하길 기대합니다. 샤닌과 종석이는 우정은 전승이 필요하고 협력은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미비아와 중국 양당의 친선 교류 역사를 깊이 리해하고 양국의 전통 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짊어지며 양측의 공동 사업이 대대손손 이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1: 오늘의 학습 코너 시간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성공의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 충돌을 일으킨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재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평호근인 수근중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성공의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룡도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사상을 비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 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우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10년 동안 우리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세 가지 대사를 경험했다고 명확히 표했습니다. 첫째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은 것이고 둘째는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며 세 번째는 빈곤해탈 공약전과 조효사회 전면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또 특별히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관건은 당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당내 용도를 둘러싸고 대북미 부말리 상공물 힘차게 날아오르네라는 주제하에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논술 중에 활용한 정체롭고 교묘한 전고를 해석한 것을 통해 그 속에 깊은 사상적 함의를 터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주황 당산문헌연구원 부원장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사회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6일 저는 20차 당대회 대표로서 인민대회당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한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성취하면서 큰 고무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 언급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조항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대국
1: 생死考验
2: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학습 교과

0: 안녕하십니까.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타남과 험나남이 함께 할 것이다. 이 시구는 원나라의 저명한 시인 원호문의 림분 리씨 이문당 이수에서 나왔습니다. 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은 어렵고 굴곡적인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춘추시대의 저명한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공자를 내로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도덕 기풍이 문란했습니다. 공자는 55세부터 14년간 제자들을 이끌고 열국을 돌면서 자공은 급히 동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스승과 만남 그는 조금 전 정나라 사람이 그에게 한 말을 그대로 공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크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슬픔에 잠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분이 상한 나머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네,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기뻐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두고 혼을 잃은 조상집계라고 했는데 너무 생동한 말이구나. 딱 맞는 말일지어다. 운명의 좌절을 겪은 공자의 이 말은 분명 스스로를 조소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과감하게 자기를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리상에 대해 매우 집착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더없이 낙관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가 인용했던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식구는 우리 당이 겹겹한 좌절과 시련 속에서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과감히 투쟁하고 과감히 승리하는 위대한 정신을 연마해냈음을 설명해줍니다.
1: 지금까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 충돌을 일으킨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그리고 해협연한 레이더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에 따르면 전날 이란이 단일 방향의 공격용 무인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와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하던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을 공격했고 이번 미군의 타격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미국이 이란 목표물을 상대로 실시한 첫 두비대 해군은 중동 지역 내 미군 여러 목표물을 습격했습니다. 언론과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배후에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협 개방 이후 국제해사기구는 이란의 북부 항로와 오만의 남부 항로 등 두 개 우회 항로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선박 항행 시 반드시 이란이 인정한 호르무즈 해협 북부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관련 항로 외의 항해를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의 성명에 따르면 피격된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은 당시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립안보연구소 데니 지트리노비치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지역 전문가들은 이란이 선박들을 이란 인근 항로로 강제 진입시킴으로써 해협 항로와 통항 허가 등에 대한 자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과 이란 협상에서의 카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제한적인 군사 타격을 통해 해협을 둘러싼 주도권을 쥐고 군사력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 완전 개방을 수차례 말했지만 화물선 피격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과의 해협 항행 담판에서 피동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 문제에 대한 자국의 권위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달 말 추가 기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갑작스러운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쌍방의 군사 행동 규모가 제한적이라 대규모 충돌로 번질 위험 부담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번 군사 타격 직후 미군 중부 사령부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0: 결국 미군은 계속해서 지역의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 역시 이란이 양해각서 리행 방식에 이의가 있다면 전화로 직접 소통하면 되지만 폭력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무력으로 응징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달성한 양해각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고 구체적 조항 리행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풀이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지난주 프랑스는 희귀한 폭염에 빠졌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 비율은 24%에 불과해 대다수 가구가 선풍기나 차양, 통풍 등에 의존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나 옥상 아파트, 그리고 학교와 병원, 요양시설 등 공공장소는 극심한 폭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올해 폭염 날씨는 에너지와 교통, 일상생활까지 교란했습니다. 프랑스 전력회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폭염으로 전기 부하가 커지면서 설비 고장 위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5만 명의 전력 사용자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파리 일부 지하철과 궤도 전차가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극한 기후는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그 근본 원인은 공공봉사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부족에 있었습니다. 2023년 출범한 프랑스 친환경기금은 당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5억 유로 규모로 조성됐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 8억 3,700만 유로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생태전환부 모니크 바르비 장관은 당면 자금으로는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에 덕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철도와 전기줄 보수에만 수십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공부채는 3조 5,361억 유로로 국내 생산 총액의 117.5%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4 분기 대비 756억 유로 많습니다. 2025년 프랑스 공공적자율은 GDP의 5.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럽 동맹의 경고선인 3%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동시에 임대 비용 상승은 재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신규 발행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의 리자 지출은 774억 유로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 리자의 급증은 원래 넉넉치 않은 재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재정 내원 확보와 예산 우선순위라는 이중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무역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이 빈번해질 경우 향후 5년간 프랑스가 입는 경제 손실은 6개로 2,100억 유로에 달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폭염의 경제적 영향이 먼저 노동 생산 효율 저하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기온이 높을수록 그 영향은 커집니다.

0: 농업과 건설, 관광 등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들 산업은 프랑스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산성 하락은 소득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 저하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폭염이 가하는 추가 충격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근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폭염이라는 도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저에너지 냉방 시스템, 도시 강원,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안정한 정책과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이 프랑스 경제 전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사기범이 설치한 함정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연결시 공안국 하남파출소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10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일 하남파출소 경찰 왕림은 업무 중 강 씨 명의의 전화번호가 사기꾼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통화 시간이 1시간을 넘었고 우리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만류하려 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사기꾼과 통화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요. 조금만 더 늦으면 사기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왕림은 즉시 이 정황을 최성천 부소장에게 보고했고 두 사람은 즉시 전화 주인의 위치를 찾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강 씨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고 강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 번호를 사용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최성천은 해당 번호가 의심스러운 사기 전화를 받은 상황을 강 씨에게 알렸습니다. 송금 중인 행위를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로이는 갑자기 틱톡 영상 플랫폼 고객센터 직원의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상대의 지시에 따라 조작하지 말고 신분증,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쉽게 알려주지 말며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공안기관에 신고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인재의 조농해농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조력하기 위해 용정시 공업 및 정부화국은 변방 빈곤지역, 변방 민족지역, 노혁명 근거지, 과학기술 인재 수농업과학원 전문가를 조직해 용정시 삼합진을 찾아 농업물자 하향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농업과학원의 전문가 리모아는 연구팀과 함께 농호들의 실제 정황에 근거해 용정시 삼합진의 학서촌과 부유촌의 농호들에게 6천여 원어치의 복합비료 등 농업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농호들의 춘경 농업물자 준비 부담을 1층 덜어주었습니다. 향후 용정시 공업 및 정부화국은 계속해 과학기술인재 기층봉사기제를 심화하고 각급 농업과학기술...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아직은 조금 막막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만의 멋진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재미있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경험담이나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캠 위챗, 네, 또 조일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다양한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밌는 주제는 바로 나만의 여름 휴가 계획,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저희 또 문자 참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또 계획하고 있거나 주위에서 또 재밌는 계획하고 있다면, 네, 문자 참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의 주제, 네, 나만의 여름 휴가 계획 이런 주제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네, 계획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부모님 모시고 장가계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뭐 사실 혼자서 떠나는 여행, 그리고 뭐 친구랑 떠나는 여행, 연인끼리 떠나는 여행도 당연히 좋겠지만요. 네, 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랑 함께 다녀오는 여행도 또 다른 그런 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또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계획은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해에서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아마 친한 또 사이니까 네 이렇게 초대를 보고 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미리 생각만 해도 대신 기분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자리에 꼭 참여해서 빛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의 여름 휴가 계획은요, 한달 동안 살 열심히 빼고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 휴가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피서지가, 네,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름 하면 생각나는, 네, 곳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멋있게 또 수영도 하고, 네, 또 하려면, 당연히, 뭔가 보여지는, 네, 또 패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히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파이팅 하시고요. 또, 열심히, 네, 원하시는 목표에, 네,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오늘 또, 보내주신 참여 문자와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여름에 무더운 또, 이 계절에 네, 다양한 계획 세우시고 또 여름철에는 휴가를 가장 많이 다녀오는 또 계절이기 때문에 네, 의미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면 하루가 조금 더 예뻐진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로 마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내 기분에 따라 상대를 대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행동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물론 저도 이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짧은 문장이지만 가끔은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반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다운 품격, 어른의 품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내가 건강한 게 행복일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아마 이 말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기준이 다르고 욕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작은 행운이 모여서 바로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미움보다는 웃음과 감사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한 번에 치를 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좌절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오늘의 심리학의 한 가지 법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림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거라. 내림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거라. 내림은 더 이상

이상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집착보다는 때로는 제3자인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조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자 날이 쌀쌀해졌다. 로인의 등과 팔과 다리에 흘렀던 땀이 싸늘하게 말랐다. 해가 있을 때 그는 미끼통을 덮었던 부대를 벗겨서 햇볕에 펴서 말려두었다. 해가 지자 로인은 그 부대를 목에 맨 후 등으로 느려 걸쳤다. 그리고는 어깨에 메고 있는 줄 밑으로 조심조심 당겨 넣었다. 부대가 쿠션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뱃전에 몸을 기대어 앉아보았는데 조금은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 자세가 실제로는 겨우 견딜만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로이는 거의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자기도 저놈을 어찌할 도리가 없고 저놈도 자기를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로이는 생각했다. 저놈이 이대로 버티는 한 자신도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한 번은 일어서서 뱃전 너머로 소변을 본 후 별을 보면서 배가 가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어깨에서 곧게 물속으로 뻗어있는 줄이 마치 린광처럼 하얗게 보였다. 배는 전보다도 더 느린느린 나아가고 아바나의 불빛이 그리 환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배는 물결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바나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면 배는 더욱 동쪽으로 흘러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고기가 제 코스를 그대로 달리고만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몇 시간 동안은 아바나의 불빛이 더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야구 경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배후에서도 라디오로 야구 얘기를 들었으면 참 근사할 텐데. 그러다가 로이는 문득 생각났다. 고기 잡을 생각이나 해라.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생각해라. 이제 어리석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고기 잡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나 신경을 쓰자.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두자. 그리고는 또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었다. 그 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근사한 광경을 구경할 수도 있었을 텐데. 늙어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잊지 말고 먹어서 기운을 내야지. 아무리 식욕이 안 나도 잊지 말고 아침까지는 먹어야 한다. 다랑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타일렀다. 밤새 돌고래 두 마리가 배 옆에 나타나서 뒹굴며 물을 뿜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순놈의 물을 뿜는 소리와 암놈의 한숨을 짓는 듯한 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다. 이놈들은 좋은 녀석들이야. 서로 함께 놀고 장난을 치며 부럽도록 사랑을 하는군. 저놈들도 날치와 같이 우리의 형제란 말이야. 그러자 로이는 지금 낚아놓은 그 커다란 고기가 가엾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근사하고도 참으로 이상한 놈이다. 몇 살이나 된 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저렇게 강한 놈을 잡아본 적도 없지만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은 본 일도 없었다. 굉장히 령리한 놈이어서 뛰어오르진 않은 모양이다. 뛰어오르든가 미친 듯이 달리든가 사납게 공격이라도 해오면 나는 끝장이다. 그렇지만 아마 저놈은
전에도 여러 번 낚시에 걸려본 일이 있는 모양이어서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상대가 나 한 사람밖에 없고 더욱이 늙은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큰 놈일 거야. 살이 맛이 있는 놈이면 시장에다 팔아야지. 돈이 얼마나 될까? 미끼를 물 때의 느낌으로 보아 순놈일 것이고 순놈답게 싸운다. 배를 끌고 가는 것도 인간과의 싸움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 저놈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같이 필사적인 최후의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로이는 언젠가 다랑어 한 쌍중에 한 마리만 낚았던 기억이 났다. 먹을 것이 있으면 순놈은 언제나 앞놈에게 먼저 먹도록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때도 레외는 아니어서 걸려든 놈은 앞놈이었고 겁에 질려 미친 듯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다가 금세 지쳐버렸다. 그때 순놈은 그동안 내내 앞놈 곁을 떠나지 않고 줄을 왔다 갔다 건너다니고 무르에 나와서는 주위를 빙빙 돌곤 하였다. 너무도 가까이 붙어 다녔고 그 숫컷의 몸통에는 날카롭고 모양과 크기도 낫과 같이 생긴 꼬리가 자라 있었는데 그 꼬리로 낚싯줄을 끊을까 봐 로이는 조마조마하며 겁을 먹었었다. 로인이 앞놈을 갈키로 끌어올려 몽둥이로 내리쳤더니 창날 같은 주둥이의 정면이 거울 뒷면처럼 벌겋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때 로인은 소년과 함께 배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러는 동안에도 순놈은 내내 배 옆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로인이 줄을 걷어올리고 작사를 집어들었더니 순놈은 바로 배 옆에서 앞놈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려는 듯이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그 연보랏빛 날개와 같은 가슴의 지느러미를 활짝 펴서 거기에 난 연보랏빛 화려한 줄무늬들을 보여주면서 물속 깊이 사라져갔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당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설명을 학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바로 제도 건설이 보다 큰 몫을 차지하게 됐고 개혁이 보다 많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으며 개혁의 하향식 설계에 대한 요구 그리고 개혁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에 대한 요구가 보다 높아지고 따라서 교정 제도를 세우고 체계를 구축하는 임무가 보다 무거워진 것입니다. 신시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축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발전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깊이 있게 파악하며 제도 건설과 국정운영 능력 건설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각 분야와 각 측면의 체제 및 기재 개혁을 계속 심화해 제반 분야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되도록 추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이는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력한 담보입니다. 옛사람들은 천하의 정세는 성하지 않으면 쇠하고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복잡다단하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 내정과 외교와 국방, 당과 나라와 군대를 다스리는 등 제반 분야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우며 우리는 이승유의 준엄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도전은 국내로부터 오기도 하고 국제로부터 오기도 하며 경제 및 사회 분야 또는 자연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 제도적 위력으로 위험과 도전의 충격에 맞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해 올해 2월 28일과 3월 29일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은 선으로 회의를 소집해 당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문건기초 소조를 내오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령도하에 문건기초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기초과정에 대해 올해 4월 3일 문건기초소조는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해 문건기초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월 7일에 당중앙에서는 전원회의와 의제와 관련해 각 지역, 각 부문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다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에서는 도합백 9건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자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쌓아온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 반드시 견지해야 할 중대한 원칙과 근본 제도와 기본 제도와 중요 제도 및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와 중대한 임무, 강구해야 할 중요한 조치 등에 대해 가치 있는 의견과 건의들을 적지 않게 제기했습니다. 각 분야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

0: 2020년을 경축하는 시점에 당장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정에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는 전략적 안목과 강한 역사적 책임감의 구현으로서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대해 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대해 중대하고도 심오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 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짧은 영상과 빠른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잠시 멈춰 천천히 생각하는 여유를 갖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가끔 밤늦게 창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조용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닌 삶의 태도와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깊이 헤아리는 웅심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맞춰 숨가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지보다 흐름에 등 떠밀려 살아가는 모습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웅심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빠른 일상에 쫓겨 소홀히 지내온 소중한 인연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차분한 성찰의 시간을 거치면 평소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고민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미처 마음을 쓰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웅심 깊다입니다. 웅심 깊다의 첫 번째 의미는 생각, 뜻, 사랑 같은 것이 매우 넓고도 깊다는 뜻입니다. 평소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너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웅심 깊은 마음을 지녔다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보다 속에 담긴 진심과 깊은 사고가 돋보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웅심 깊다의 두 번째 의미로 겉에 잘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고 차분한 분이십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힘들고 고된 일이 닥쳐도 쉽게 표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여도 속에는 깊은 책임감과 가족 사랑이 가득 담긴 정말 웅심 깊은 분이셨습니다. 웅심 깊다의 세 번째 의미는 무게 있고 경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가벼운 농담이나 허튼 소리를 삼가고 항상 진중하고 신중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한 무게 있는 말을 건네는 모습을 두고 웅심 깊은 말을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변 어른들의 웅심 깊은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가볍고 흔한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깊은 울림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이 되바라지지 않고 깊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선이 쉽게 닿지 않을 만큼 깊고 푸른 밀림은 고요하고 깊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처럼 깊고 울창한 자연 풍경을 웅심 깊은 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웅심 깊다는 사람의 깊은 생각과 마음, 진중한 성품과 언행, 나아가 고요하고 깊이 있는 자연 풍경까지 폭넓게 담아내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우리 성에서 여행 거주 및 건강관리 새 정책이 시달됐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성 국유 A급 풍경구의 첫 번째 입장료가 전액 면제되는데 정월담, 륙정산, 장백산 등 인기 풍경구가 모두 적용되고 본성 및 위치 호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우대 규칙을 간소화했는 바 이전에는 여러 지역의 풍경구들이 만 65세 이상만 무료 입장, 60세에서 64세는 반값이었으며 일부 풍경구는 로인증이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신분증만 소지해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내 건강관리 시범 구역에 의료보험 서비스 지점이 추가돼 타 지역 로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외래 진료는 성간 의료보험 직접 정산이 가능하며 의료비를 선지급해 왕복으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여름 날씨를 바탕으로 길림성은 길림 건강관리 및 거주, 여행 거주, 민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의 유휴주택을 활성화하고 장기 임대 할인 주택을 출시해 로인층의 여행 거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질적인 조치는 외지 로인의 여행 거주 우려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인층의 피서 여행을 편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민박과 문화 관광의 소득 증대를 촉진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입장권은 큰 민생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바로 길림성이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경로 혜민 정책을 확고히 하고 여행 거주 건강관리 산업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체현입니다. 네, 월드컵 공 사용 전 왜서 충전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2026년 미국 카나다 멕시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 전 이 과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 경기에 사용되는 공은 경기 전에 공기 주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충전 스탠드에서 충전해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 출전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 공식 경기용 공인 트리플 웨이브는 500Hz 칩을 탑재한 스마트 볼 튜브를 내장해 초당 500회의 볼 터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의 이동 궤적, 속도, 회전 및 방향 변화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비디오 부심, 즉 VAR 시스템에 전송해 심판의 판정에 보조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드리블 웨이브는 한번 완전 충전하는 데는 약 90분이 소요되며 이후 약 6시간 동안 연속 작동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경기 중 판정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월드컵 축구의 스마트화를 촉진했습니다.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스웨덴 팀과 튀니지 팀의 경기 84분경 스웨덴 선수 스완 베리가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인해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 재생 시 스완 베리는 확실히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심은 VAR에 팀의 의견을 들은 후 골이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드리블 웨이브 공 안에 있는 칩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터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킥이 시작된 후 앞쪽에 위치한 스웨덴 공격수 이삭이 발로 극도로 가볍게 축구공을 스쳤으며 이때 스완 베리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아 골이 유효했습니다. 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일찍 밝아옵니다. 여러분은 날이 밝는 대로 일찍 일어나는지 아니면 계속 깊은 잠을 자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지요. 네, 최근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꾸준히 단련을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30% 감소하고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암에 걸릴 위험이 26%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2026년 5월 국제암잡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점심 단련에 비해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암 위험을 26% 줄일 수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아침에 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또 31% 감소합니다. 20세 이하 9,03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운동 시간에 따라 암 예방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점심, 오후 3개 소조로 나뉘었고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불규칙한 생활 습관 3개 소조로 나뉘었습니다. 결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소조에서는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낮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 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암 예방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른 아침 운동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에 순응하므로 보호 효과가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독소가 배출될까요? 네, 건강 양생은 적당함을 중요시합니다. 인체가 땀을 흘릴 때는 수분과 소량의 염분이 배출될 뿐 혈관 속에 플라크가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온에서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혈류가 느려져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뇌혈관병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오나 오후 등 고온 시간대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기간 가만히 앉아있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고 혈액점도를 높여 혈압, 혈당, 혈중지질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진 저녁에 천천히 걷거나 태극권, 팔단금 등 저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 땀이 약간 나고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의 물을 마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거나 특히 얼음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여름철 운동 중 어지럼증이 나거나 말이 어눌하며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무기력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심기 항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문안 5월 1일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능 분야 3당 지부 및 분단 조직 집중 현판 및 2가지 우수 1가지 선진 초청을 조직했습니다. 동북리그 체육 경기가 상업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리랑쇼 장백기운이 7월 1일 연길 환락궁에서 첫 공연을 합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6월 30일 시당위 2개 새로운 조직사업위원회는 전시 신흥 분야 생당 지부와 군단 조직 집중 현판 및 2가지 우수 1가지 선전 표창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당위 부속이 배해도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주당위 사회사업부 부부장 신광화가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신흥 분야 당 지부 75개와 기층 공회 조직 21개, 공청단 조직 19개, 분여 조직 19개 설립을 승인하는 회답을 선독했습니다. 회의 참가 지도자들은 새로 설립된 당지부와 군단 조직을 위해 집중 현판을 하고 설립된 각 당지부에 대해 한계 설립 6가지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당 조직 간판과 당기, 당원, 휘장, 당 건설 도서, 가동 경비, 전문 당 수업을 지원해 새 당지부가 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새로 설립된 당지부 서기 대표가 태도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신흥 분야 우수 공산당원 35명과 우수 당무사업일꾼 35명, 선진 기층 당 조직 26개를 표창하고 신흥 분야에서 주급과 시급 2가지 우수 1가지 선진 영예를 받은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해도는 시당위를 대표해 새로 설립된 신흥 분야 당지부와 군단 조직 표창을 받은 선진 집단과 우수 개인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배해도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새 시대 신흥 분야 당 건설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집권 기반을 다지는 정치 공정, 중심 사업을 위한 동력 공정, 기층 관리 혁신의 기초 공정으로 삼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두 가지 피복의 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당 건설과 발전 융합을 정확하게 추진하고 업종 협회와 상회 당 건설 사업을 협동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취업 군체에 대한 응집력과 봉사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더욱 강한 책임감으로 새 국면을 열어가고 책임 체계를 다지며 여론 위험 예방과 기초 보장을 강화해 신흥 분야 당 건설 사업이 전면 피복에서 고품질 전면 발전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시당위 당학교 제1교연실 주임 리미암이 두 가지 수호의 정치적 자각을 강화하고 새 시대의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실천하자를 주제로 신흥 분야 새 당지부 서기와 군단 조직 책임자들에게 첫 전문 당 수업을 했습니다.
0: 6월 26일 연결시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연합회 설립대회 및 제1기 제1차 회원대회가 소집됐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허영광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연결시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연합회 규약과 내부 관리 제도, 회비 기준 및 관리 방법을 심의하고 표결 채택했습니다.

0: 있다. 또 대회 선거 방법과 총 감표인, 감표인, 개표인 명단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제1기 리사회 리사 29명과 제1기 감사회 감사 3명을 선출했습니다. 이어 열린 제1기 리사회 제1차 회의와 제1기 감사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경광이 회장으로, 오붕상 등 7명이 부회장으로, 왕명령이 비서장으로, 강빙이 감사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허영광과 초대 회장 조경광이 함께 연결시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연합회 현판 개막식을 하고 새로 선출된 연합회 지도부 대표들에게 임명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허영광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새시대 당의 통일전선 사업을 잘할 때 권한 습권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리론 학습을 심화해 정치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높이고 연합회를 회원들의 소속감이 넘치는 회원의 집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 전시 발전대국에 적극 융합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5대 중점 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발전과 전시 중심 사업을 긴밀히 결부시키며 산업 승격과 민생복지 등 분야에서 고유한 우세를 발휘해 연결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자체 건설을 강구하고 삽 기재를 건전히 하며 책임을 다지고 상시적인 온정 활동을 전개하며 높은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특색 브랜드와 영향력 있는 중점 대상, 공익 활동을 기획해 조직의 활력과 직책 수행 수준을 높이고 관건적인 시기에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대우를 육성해야 합니다. 연결시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연합회 회장 조경광은 저는 전체 회원들과 함께 초심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당 건설을 중심으로 사상 공감대를 넓히고 전시 발전 대국에 초점을 맞추어 공업 강시, 관광 흥시 두 전략을 중심으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자원 연계 등각 분야 사업에 적극 참여해 연결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연합회의 지혜와 힘을 지속적으로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1: 막을 내린 동북리그 연변팀 홈경기에서는 연변팀과 할빈팀의 치열한 승부뿐만 아니라 두 지역이 함께 준비한 다채로운 상업문화관광 행사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중 문예공연에는 무형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풍광, 민속풍정, 지역 간 우위, 혁명정신, 청춘의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저력과 문화 자신감을 보여준 동시에 동북 여러 도시가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는 단결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창작가 무 아름다운 연변 공연에서는 연변 출신 판다그룹이 고향의 정취와 현대적인 음악을 조화롭게 융합해 혁명정신의 무게와 민속문화의 아름다움, 축구 경기의 열정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연변 출신 판다그룹 박나모와 곡광조는 이 노래에는 연변의 좋은 인소, 예를 들면 장백산과 소나무, 기념비, 춤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조선족을 비롯해 여러 요소를 넣었다고 하면서 가사처럼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자는 의미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빈 가수는 나는 흥룡강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를 열창하며 연변과 할빈 두 도시를 잇는 우정의 다리를 놨습니다. 경기 전 마지막 순서로 선보인 상황가무 영산 홍소원은 혁명의 세월을 되새기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기 중 문예 공연도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관중석에는 200명의 명태 응원단이 끊임없이 노래와 춤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달구며 연변을 응원하는 특색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할빈과 지체알, 감옥사 등 흥룡강성 여러 도시가 문화관광 홍보 구역을 마련해 지역 특산품과 관광 자원을 소개했습니다. 연변의 좋은 상품, 축구만큼이나 멋집니다를 주제로 한 장터도 동시에 운영됐습니다. 30개의 특색 판매 부스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 관람 플러스 소비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소비 모식을 선보이며 축구 경기의 열기와 상업문화관광 소비를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연변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은 동북리그는 단순한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이 문화관광과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이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에서는 문예공연과 무형문화유산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민과 외지 축구팬에게 특색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축제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핵심으로 삼아 연변의 따뜻함과 문화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0: 관할 구역 내

0: 두 가지 여객 차량 한 가지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처치 능력을 높여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시교통운수국에서 주치하고 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연변유태관광운수위원회사에서 공동 주관한 연결시 도로운수 차량 종합응급훈련이 시공공버스집단위원회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장춘에서 연길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연길고속철도역 부근을 지나던 중 운전자의 피로운전과 과속으로 인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맞은편에서 오던 위험화물 운송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사고로 위험화물 운송차량의 휘발유가 유출되고 관광버스가 파손되며 승객이 다치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운전수와 안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 사고를 보고했으며 동시에 화재 진압과 승객 대피 등 초기 응급 조치를 신속히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전 과정이 긴장감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으며 예기 목표를 원만히 달성했습니다. 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3중대 부중대장 양패림은 앞으로 이번 훈련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안전선전과 도로집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과적, 과속, 인원초과, 피로운전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도로운수 안전의 최저선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1: 근일 시분여연합회는 시공상업연합회, 시인력사원 및 사회보장국, 시건강미용 미발업종 상회와 함께 여성의 아름다운 기량의 향연 안젤리엘 제21회 중한국제미용예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한대한국의 70여 명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반영구 화장과 피부관리 두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연을 통해 기술을 한층 끌어올리고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종사자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새시대 여성들의 진취적인 정신을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종목별 우승, 준우승, 3위와 종합상, 기술금상, 우수기관상, 명강사상 등이 선정됐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중한업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심사평가 경험을 교류하며 양국 미용업계의 리념과 기술 교류를 심화하고 업계의 발전 시야를 넓히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참가 선수 조소 혹은 이처럼 공정한 무대에서 함께 기량을 겨루며 전문성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용 분야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자신감이 한층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0: 6월 26일 아리랑쇼 장백기훈 설명회가 연결 환락궁 아리랑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융합형 고객 공연이 7월 1일부터 관객들과 만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몰입형 관람 체험을 선사합니다. 아리랑쇼 장백기훈은 중국 최고 수준의 고객 예술과 조선족 전통 음악을 결합한 몰입형 공연입니다. 공연은 장백산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주된 무대로 삼아 공중고리와 공중근에 남녀 공중천 등 10여 가지 고난도 전통 고개 종목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공연은 기존 고개 공연 형식을 벗어나 조선족 전통 음악을 이야기의 흐름으로 삼고 공중회전과 힘, 기교를 보여주는 고개와 부드럽고 아름다운 민족 선율이 조화를 이루며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무대를 연출하게 됩니다. 공연에는 전경 LED 대형 무대가 설치됐으며 웅장한 현장 북소리와 함께 막을 올려 강렬한 시각 효과와 짙은 민족적 분위기를 동시에 선사하게 됩니다. 배우들은 뛰어난 기예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화려한 고개를 통해 신념과 따뜻함, 환상적인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연길 환락궁 아리랑쇼 장백기훈 책임자 김희경은 극장은 조선족 민족 특색이 짙은 대형 고개 공연 아리랑쇼 장백기훈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하면서 공연은 장백산의 사계절을 주제로 아름다운 무대 조명과 전통 민족 음악, 공중천을 비롯한 10여 가지 고개 공연을 결합해 관객들에게 몰입감 넘치는 시청각 향연을 선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하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3: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3: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0: 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공부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때는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2: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5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배다잘 외우십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0: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보란 테스트 해볼까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보입니다.
1: 세계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0: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까요?

0: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내지역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우울할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1: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9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1개에서 2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수 있고요. 3개에서 4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에서 7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할수 있답니다.
2: 中央人民广播电台，
3: 中央人民广播电台，
2: 全国新闻联播。
4: 各位听众，晚上好，今天是7月1号，星期三，农历5月17，欢迎收听全国新闻联播。我是陈亮，
5: 我是婉莹。今天节目的主要内容有：
4: 庆祝中国共产党成立105周年大会在京隆重举行，习近平向七一勋章获得者颁授勋章并发表重要讲话，强调105年来，我们党始终坚守为中国人民谋幸福、为中华民族谋复兴的初心使命，在不懈奋斗中创造了彪炳史册的伟大成就。新征程上，全党同志要坚定信心，接续奋斗，不断创造无愧于时代和人民的新业绩。李强主持，赵乐际、王沪宁、丁薛祥、李希、韩正出席，蔡奇宣读决定。
5: 《求是》杂志发表习近平总书记重要文章，做焦裕禄式的县委书记。
4: 习近平致电祝贺德拉埃斯普列亚当选哥伦比亚总统。
5: 国际人士高度评价中国共产党成立105年来领导中国人民取得经济社会发展伟大成就，为世界和平与发展作出重要贡献。以下是详细内容。
4: 庆祝中国共产党成立105周年，当政治局常委李强、赵乐际、王沪宁、蔡奇、丁薛祥、李希，国家副主席韩。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북경에서 열린 가운데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참석해 관람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벨라루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에서 진행되며 습근평 주석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종료 연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0: 베네수엘라 지진 사망자 수가 17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다운 악장은 빛나는 로성에 대한 경의이고 우렁차 노래소리는 인민의 소사시에 대한 열창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음악회 인민지상이 6월 29일 저녁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습근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사와 관종 3천여 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이 빛나는 명절을 공동 경축했습니다. 등불로 찬란한 인민대회당은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사넘쳤습니다. 저녁 7시 55분 흥겨운 악곡 속에서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음악회 현장에 도착하자 장례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퍼졌습니다. 산의 노래를 당에 들려주고 당을 어머니로 여기네 아동합창과 함께 음악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음악회는 5개 악장으로 나누었고 문예일꾼들은 뛰어난 연주와 정다운 노래로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민족 풍의 시대 속 강음을 전했습니다. 옹양 홍기송 선율은 조국에 대한 열애 정서를 불러일으켰고 관현악 손인에게는 혁명 선율에 대한 깊은 추모와 숭고한 경의를 토로했습니다. 영산홍, 8월의 개수나무꽃, 황하송, 해방구의 하늘은 혁명 전쟁연대 국민이 똘똘 뭉친 장대한 화폭을 되새기고 옥만 군중들이 당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한 희열을 전했습니다. 달리는 말의 채찍질에 식량을 운반하다, 호족천변, 빨래노래, 봄이 들판에 나는 조국을 위해 소규를 바친다. 태양이 다시 코르산을 비추다로 구성된 관현악과 합창곡 다채로운 삶의 도전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제반업종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이 함께 삶의 도전을 건설하는 활기찬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관현악과 합창 희망의 들판은 개혁개방일에 나날이 새로워지는 중국 대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중화의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유문을 노래했습니다. 10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분발 정진했습니다. 활기가 차넘치는 전반 음악회는 다채롭고 종새로웠습니다. 관현악 산수 환가 이심전심은 신시대 날로 발전하는 성시의 기상을 보여줬고 교향합창 종만사라는 솜씨한 감정으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을 토로했습니다. 관현악 이민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더 높은 기세로 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조논이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를 열창하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 서기처 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민법원 원장 최고민검사는 검찰장 전국정교 부주석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조항 당정군과 군중부문과 법경시 주요 책임동지, 강민주당파조항과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 무소속인사대표, 공훈용예표창 수상사대표, 로당원, 로간부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전문가대표, 수도기층당원과 각계 군중대표, 북경조둔부대 장병대표 등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6월 29일 오전 북경 조오대 국빈관에서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벨라루시는 상호 신뢰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벗이고 공동 발전하고 번영하는 좋은 동반자이며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풍운의 시련 속에서 양국 관계는 최근 연간 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역사의 가장 좋은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양국 간 정치적 신뢰는 반석처럼 견고합니다.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점 협력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다자간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양국 간 전천후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됩니다. 습근평 주석은 두 나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쌍무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더 큰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가 국가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자신의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며 벨라루시의 발전과 건설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양국은 제 분야의 자원을 동원해 1대1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실무 협력의 내포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와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UN 상해 협력 기구 등 다각 기제 내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혼란한 세계에서 안정적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평가를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벨라루시의 전천후 전략적 파트너이며 쌍무 실무 협력이 전면 심화하면서 벨라루시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는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출하고 초점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중대한 기여입니다. 벨라루시는 중국과 함께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계속 밀접한 조류를 유지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 안정을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왕위가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진행합니다. 중공 전 총속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종례한 연설을 발표합니다. 대회는 또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일꾼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합니다. 중앙방송 총국 산하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종합채널, 뉴스채널, 종문국제채널, 국방군사채널, 4K 초고화질 채널, 중국국제텔레비전 방송국 각 외국어 채널, 중앙민방송국 중국의 소리, 광역도시권의 소리, 중국국제방송국 글로벌정보방송 등 채널이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중앙방송 총국 미니영상 플랫폼, 뉴스 뉴미디어센터, 중앙텔레비전 방송넷, 신화넷 등 중앙중점 뉴미디어 플랫폼이 동시에 중계합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6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 상황에 관한 회보, 당면 대외무역 정세와 무역 강국 건설에 관한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5차 5개년 전망기획 탄소배출 정점 행동 방안과 국민건강 15차 5개년 전망기획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인공지능의 진화 추세를 깊이 파악하고 지원 정책과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과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관건기술 난제의 해결과 초대규모 지능화 연산 클러스터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 공급을 강화하고 인재와 자금 등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며 기업이 기초연구와 최전방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0: 실시하고 산업 체계가 완비화하고 응용 장면이 풍부한 등 우세를 발휘하며 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규모화 상업 응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안전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과학기술 윤리, 특허과 인증 등 제도와 규칙을 보완하며 동태적 적응, 급별 분류의 안전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인공지능 관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대외무역 발전의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고 신용대출, 신용담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양질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에 대한 지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출입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외 무역의 질적 향상과 효과 증대를 촉진하고 화물 무역의 브랜드 영향력과 제품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며 무역의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을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키며 무역과 투자의 일체화, 국내외 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수호하며 소비의 안전 보장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회의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전략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경제 구조의 전환과 승격을 촉진하며 더욱 많은 녹색 경제 성장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점 분야 관건 고리에 착안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며 에너지 구조 조정과 최적화를 다그치고 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법률과 법규, 표준,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통계와 채산 등 체계를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평가와 심사를 전개하고 녹색 저탄소 방향을 국민 경제 순환의 재영역과 고리에 융합시켜 녹색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에 녹색 바탕색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근연내 건강 중국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인민의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생명주기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의료, 의료보험, 질병 통제 등 사이의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양질적이고 능률적인 건강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건강 분야의 신흥 서비스 업태를 육성하고 장대시키고 건강 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고 대중들이 안심하고 소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조사연구 협상 좌담회가 6월 2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좌담회는 민주당파 조항, 무소속 인사들이 전개한 중점 고찰 성과와 조사연구 성과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력 주석인 왕훈영이 좌담회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훈영 정력주석은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국면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할 때 대한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논술과 중국 공사 건설하는 임무와 배치에 착안해 깊이 있고 건설적인 대책과 건의를 연구하고 재개하며 타당 협력의 우세로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응집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조항주석 정건방, 중국민주동맹 조항주석 정중래, 중국민주족群의 조항주석 최달봉, 대만민주자치동맹 조항주석 소휘, 무소속 인사 대표 광뢰가 좌담회에서 조사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에너지 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의 토지 제도 계획을 심화하며 문화 소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 전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투자 공간을 효과적으로 적극 확장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유리한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는 등 실용적 정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리간구리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0: 재정부, 자연자원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자들이 당위인사와 협상하고 교류했습니다.
1: 국무원이 최근 교육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교육강국건설을 다그칠 때 대해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전면 관철하고 교육 우선 발전을 견지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실천하고 덕에 의한 인재 양성 신구도,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지 역할, 교육 공공서비스 질과 수준 등 다섯 개 면을 둘러싸고 23가지 중점 임무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원에 대한 전망적 보석, 교육 구역에 대한 보석, 인재 양성에 대한 보석을 최적화할 때 대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교육 발전 이념을 수립 실천하고 교육 평가 개혁을 심화하며 교육 디지털, 지능화 변혁을 추진하는 등 여섯 가지 면에 대한 종합적 개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응용형 본과대학 두 가지 우수 건설계획, 국가융합학과 중심건설계획, 대학 졸업생 질 높은 취업 촉진 계획 등 15대 중대 프로젝트도 배치했습니다.
0: 7월 1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당 장군 105주년을 경축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와 군종들이 혁명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로정에서 부단히 전진하도록 경례했습니다. 6월 29일 오후 상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에서 열린 초심과 인심연결 시범 당교육교실에서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서군병원의 여러 세대에 걸친 공산당원들의 분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서군병원의 운남 목강현, 이민병원 지원의료팀 팀장 등양은 목강현의 15개 향과지를 모두 돌아보았다며 앞으로 이런 의료지원을 지속해 현지 민중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이래 서군병원은 강서서금, 운남목강 등 지와 맞춤형 지원관계를 맺고 량질 의료사원을 기층에 내려보내 국가의학사업의 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서군병원 당위원회 서기 호위국은 홍색 유전자와 홍색 혈맥을 전승하는 과정에 공산당원은 과감히 앞장서 정상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시 남어구 남호혁명기념관 북쪽광장에서 시립당원대표와 기관당원간부가 당계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새로 입당한 가흥시 교통운수국 라만력은 항상 당원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고 당규칙과 당규류를 준수하며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청춘의 열과 땀으로 이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서식이 끝난 후 당원들은 남호 호심도로 향해 붉은배를 가까이에서 참배하면서 붉은배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절강성 공안청 경찰 시효로는 청년 당원으로서 위대한 당 장군 정신과 붉은배 정신을 전승하고 실제

0: 서금시 홍기가도 방공실 당분실 직원 증흥호는 단체 입당 선서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리상과 신념을 다지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종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장정 정신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정신적 힘을 사업 동력으로 삼고 실질적 성과로 입당 서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2025년 광서 쫑족 자치구 류주시 우렁이 쌀국수 전 산업 사슬의 매출액이 81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천억 규모의 대형 산업으로 발전한 이 지방 특색 음식의 배후에는 10여 년간 현장에서 몸담아온 당원 간부인 광서 쫑족 자치구 류주시 상무국 부국장 가건공의 노력이 숭배어 있습니다. 며칠째 지속된 흐린 날씨로 류주의 대나무 숲은 더욱 울창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가건공은 차를 몰고 류장강구 성단지 내 대나무 재배 가공 기지로 향했습니다. 가건공에 따르면 올해 강우량이 많아 죽순 자람새가 좋다며 한 가정이 30물을 재배하면 가족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전 내내 가건공은 수첩에 문제 리스트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류주의 전통 방식으로 절인 대나무 순을 어떻게 홍보하고 기업 사무실은 어디에 두며 상하류 산업 사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항목마다 진척 상황과 책임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나온 가건공은 다시 오봉구 우렁이 쌀국수 산업단지를 찾아 사전 포장과 생산 라인 가동 상황 그리고 해외 주문과 비축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부 육해 신통로를 통해 현재 류주의 우렁이 쌀국수는 세계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1년 가건공은 컵라면에서 개발을 받아 우렁이 쌀국수도 즉석 상품으로 가공하고 포장해 팔 수 없을까는 발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반과 시설, 시장 등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군인 출신인 가건공은 난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건공은 반머리와 생산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가건공은 현장에 직접 와봐야 죽순 자람새와 판매량을 료해할 수 있다며 공급이 딸리면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하는 등 면에서 정부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가건공이 참여해 추진한 광서 쫑족 자치구 식품안전 지방 표준인 류주 우렁이 쌀국수 표준을 시행하면서 산업의 표준화를 위해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후 가건공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본사를 수차나 방문하고 온라인 판매와 유통 경로를 넓혀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렁이 쌀국수는 30만 명 이상의 취업을 이끌었고 20여만 명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가건공처럼 수많은 기층 당원 간부들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발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건공은 일개 당원으로서 특히 일선에 몸담고 있는 기층 당원으로서 기업의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실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며 군중과 기업이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힘다하려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통계국이 6월 2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 산업의 전년 영업수입이 20조 8254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윤 총액이 1조 9034억 원에 달하고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제고되었습니다.
1: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주석 로드리게스가 6월 29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조난자가 1,719명, 부상자가 5,034명, 그리고 의료기구와 야전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2만 2,6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2시까지 베네수엘라의 화교와 중국인들이 구호물자 1,700톤을 기부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가족 수만 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샤닌와 총석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소피와 샤닌와 총석이가 일전에 중국 기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은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장기 계획에 전략적 안목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나미비아를 포함한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 길을 위해 중요한 참조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샤닌와 총석이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전과 인프라, 기술을 볼 수 있다며 그 어디나 모두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종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강유력한 조직력과 동원력 그리고 집행력을 통해 재반 정책의 관철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이 5개년 전망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 공산당은 명확한 발전 목표를 제정하는 데 능하고 상호 보완하는 정책 체계와 자원 배치 기제를 통해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확보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국정운영 방식은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유익한 계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는 장기간 밀접한 친선 교류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같은 친선은 나미비아의 민족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 연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두 나라 우정은 기성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했습니다. 양당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공동 발전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당은 고위층 상호 방문과 간부 양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갓 사용에 투입한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본부 건물은 중국 기업이 도맡아 건설한 것으로 건물은 넓고 밝으며 시설도 선진적입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 기업이 보여준 전문성과 건설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채의 건물이 아니며 나미비아와 중국 간 친선 협력의 중요한 견증이기도 합니다. 지방 행정 장관으로 있을 때 샤닌과는 현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했었기에 중국 기업이 도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료애하고 있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에 따르면 빈트후크의 새 공항 도로와 렌두의 모든 마을을 이어놓는 도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러 인프라 공정은 나미비아의 교통 접근과 민중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중국 기업은 첨단 기술과 관리 경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 영역에서 상무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며 샤닌과 총석이는 중국은 시종 나미비아의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발전을 지지하는 중국의 성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나미비아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을 위해 중요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샤닌과 총석이는 량호한 시장 예비를 갖고 있는 나미비아의 소고기, 바오밥 나무, 계열 제품 등을 언급하면서 더 많은 양질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아프리카의 현지 가공 능력과 공업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제품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길 희망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입니다. 샤닌과 종석이는 인문 교류는 아프리카와 중국 인민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이라고 표했습니다. 샤닌과 종석이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좋은 학습 기회라며 대면 교류와 현지 고찰을 통해 중국의 발전 도로에 대해 더 깊은 인식과 료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년들이 나미비아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더 많은 나미비아 청년들이 중국을 료해하길 기대합니다. 샤닌과 종석이는 우정은 전승이 필요하고 협력은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미비아와 중국 양당의 친선 교류 역사를 깊이 리해하고 양국의 전통 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짊어지며 양측의 공동 사업이 대대손손 이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샤닌와 종석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제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 충돌.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유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10년 동안 우리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세 가지 대사를 경험했다고 명확히 표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은 것이고 둘째는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며 세 번째는 빈곤해탈 공약전과 조여사회 전면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또 특별히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관건은 당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당내 용도를 둘러싸고 대북미 부말리 상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네라는 주제하에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논술 중에 활용한 정체롭고 교묘한 전고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 그 속에 깊은 사상적 함의를 터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주황 당산문헌 연구원 부원장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6일 저는 20차 당대회 대표로서 인민대회당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한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성취하면서 큰 고무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 언급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대국과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혁을 총괄하여 당과 국가 위협 발전에 대해 중대한 전략적 코치를 하고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분발 진취의 정신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

0: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은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당의 영도를 둘러싸고 세 가지 문제를 교류하려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 때문에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세 번째 문제는 당의 영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당의 영도를 견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 人生天地间，长路有险夷。世界上没有哪个党像我们这样遭遇过如此多的艰难险阻，经历过如此多的生死考验。
2: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학습교육동원대회에서 간 종료관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당사학습교육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확고한 영도, 포치와 추진, 솔선수범하에 진행된 한 차례 매우 중요한 정치과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의 영도를 강조한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시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탄함과 험난함이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이 시는 어느 시인의 어느 시에서 나왔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 프로그램의 경전 해설인 북경사범대학 강진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 천지 사이에서 먼 길에는 평타남과 험나남이 함께 할 것이다. 이 시구는 원나라의 저명한 시인 원호문의 림분 리씨 이문당 이수에서 나왔습니다. 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은 어렵고 굴곡적인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춘추시대의 저명한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공자를 내로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도덕 기풍이 몰란했습니다. 공자는 55세부터 14년간 제자들을 이끌고 열국을 돌면서 주왕조의 기대하고는 급히 동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리상에 대해 매우 집착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 충돌을 일으킨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재차 군사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시설 그리고 해협위원한 레이더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에 따르면 전날 이란이 단일 방향의 공격용 무인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와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하던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을 공격했고 이번 미군의 타격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과 이란이 량해 각서를 체결한 후 미국이 이란 목표물을 상대로 실시한 첫 군사 타격입니다. 전망은 서로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화물선 공격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교탄했고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공습이 미국과 이란 량해각서 관련 조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아직까지 화물선을 습격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27일 미군의 공습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비대 해군은 그러나 이란은 선박 항행 시 반드시 이란이 인정한 호르무즈 해협 북부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관련 항로 외의 항해를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의 성명에 따르면 피격된 싱가포르 국기를 단 화물선은 당시 오만 해안을 따라 항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안보연구소 데니 지트리노비치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지역 전문가들은 이란이 선박들을 이란 인근 항로로 강제 진입시킴으로써 해협 항로와 통항 허가 등에 대한 자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향후 미

미국과 이란 협상에서의 카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제한적인 군사 타격을 통해 해협을 둘러싼 주도권을 쥐고 군사력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 완전 개방을 수차례 말했지만 화물선 피격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과의 해협 항행 담판에서 비동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 문제에 대한 자국의 권위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달 말 추가 기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갑작스러운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방의 군사 행동 규모가 제한적이라 대규모 충돌로 번질 위험 부담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번 군사 타격 직후 미군 중부 사령부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미군은 계속해서 지역의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 역시 이란이 양해각서 이행 방식에 이의가 있다면 전화로 직접 소통하면 되지만 폭력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무력으로 응징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달성한 양해각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문건에 불과하고 구체적 조항 이행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돌은 당초에도 부족했던 양국 간의 신뢰를 더 약화시키고 상대방의 합의 이행 의제에 대한 의심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향후 기술 협상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정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랑스의 고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보입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야 되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풀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지난주 프랑스는 희귀한 폭염에 빠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주에 폭염 적색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수도 파리의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치솟았고 밤의 기온도 섭씨 30도에 근접했습니다. 고온 날씨는 시민들의 일상을 흔들고 공공봉사의 취약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폭염 대응과 공공 지출 증가 등 측면에서 프랑스 정부의 재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름철 고온 현상이 드물어 에어컨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프랑스 생태 전환 총리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 비율은 24%에 불과해 대다수 가구가 선풍기나 차양, 통풍 등에 의존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나 옥상 아파트, 그리고 학교와 병원, 요양시설 등 공공장소는 극심한 폭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올해 폭염 날씨는 에너지와 교통, 일상생활까지 교란했습니다. 프랑스 전력회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폭염으로 전기 부하가 커지면서 설비 고장 위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5만 명의 전력 사용자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파리 일부 지하철과 궤도 전차가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극한 기후는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그 근본 원인은 공공봉사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부족에 있었습니다. 2023년 출범한 프랑스 친환경기금은 당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5억 유로 규모로 조성됐으나 2026년 예산안에서 8억 3,700만 유로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생태전환부 모니크 바르비 장관은 작년 자금으로는 실제 수요를 감당하기에 덕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철도와 전기줄 보수에만 수십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정책 수단과 특정 보조금, 지방정부 참여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코르뉴 총리는 최근 병원 냉방 설비 설치를 위해 1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프랑스는 몇 번의 예산 주기 안에 30년간의 침체를 만회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친환경 기금 등 기존의 기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압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 4분기 프랑스 공공부채는 3조 5,361억 유로로 국내 생산 총액의 117.5%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 4분기 대비 756억 유로 많습니다. 2025년 프랑스 공공적자율은 GDP의 5.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유럽 동맹의 경고선인 3%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동시에 임대비용 상승은 재정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신규 발행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의 리자 지출은 774억 유로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리자의 급증은 원래 넉넉치 않은 재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재정 내원 확보와 예산 우선순위라는 이중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용보험사 알리안스 무역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이 빈번해질 경우 향후 5년간 프랑스가 입는 경제 손실은 6개로 2,100억 유로에 달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폭염의 경제적 영향이 먼저 노동 생산 효율 저하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를 기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근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6년 프랑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폭염이라는 도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저에너지 냉방 시스템, 도시 강원,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안정한 정책과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이 프랑스 경제 전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근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
1: 연결 총합 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 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 시간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연지중허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영애 가수의 노래고요.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흥민 작곡, 황경애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당신과 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 샘. 마음의 산곡간에서 흘러나오네. 마음의 산곡간에서 흘러나오네.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비 오나 눈이 오나 솟아나는 샘.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순정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아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샘.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세월이 흘러도 티 없이 흐른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송이꽃. 마음의 산곡간에 곱게 피었네. 마음의 산곡간에 곱게 피었네.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인생길 한 끝까지 피어가는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손잡고 가꾸는 고운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꽃.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꽃향기 영원하리. 네, 다음 3절 가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불타는 해.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마음의 산곡간을 밝게 비추네.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사시절 따사로움 안겨주는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정열이 넘치는 밝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아아아,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당신과

네, 3절이 끝나고 3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랑은 해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햇빛 사랑 영원하리. 반복됩니다.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 당신과 나의 사랑, 올라간 당신과 나의 사랑은 들린다 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은 한 줄기샘. 얼마나죠?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융합의 최중심 APP 엔지룸

매일 APP와 칭징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신과 나 사랑 3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부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다음 아아아아 좀 끄십시오. 아아아 하지 말고 아아아아 얼마나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의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당장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설명을 학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바로 제도 건설이 보다 큰 몫을 차지하게 됐고 개혁이 보다 많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으며 개혁의 하향식 설계에 대한 요구 그리고 개혁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에 대한 요구가 보다 높아지고 따라서 규정 제도를 세우고 체계를 구축하는 임무가 보다 무거워진 것입니다. 신시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축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발전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깊이 있게 파악하며 제도 건설과 국정운영 능력 건설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각 분야와 각 측면의 체제 및 기재 개혁을 계속 심화해 제반 분야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되도록 추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이는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력한 담보입니다. 옛사람들은 천하의 정세는 성하지 않으면 쇠하고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복잡다단하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 내정과 외교와 국방, 당과 나라와 군대를 다스리는 등 제반 분야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우며 우리는 미증유의 준엄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도전은 국내로부터 오기도 하고 국제로부터 오기도 하며 경제 및 사회 분야 또는 자연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 제도적 위력으로 위험과 도전의 충격에 맞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해 올해 2월 28일과 3월 29일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은 선으로 회의를 소집해 당중앙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문건기초소조를 내오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령도하에 문건기초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기초과정에 대해 올해 4월 3일 문건기초소조는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해 문건기초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월 7일의 당조항에서는 전원회의와 의제와 관련해 각 지역, 각 부문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다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에서는 도합 109건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자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쌓아온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 반드시 견지해야 할 중대한 원칙과 근본 제도와 기본 제도와 중요 제도 및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와 중

0: 위한 임무, 강구해야 할 중요한 조치 등에 대해 가치 있는 의견과 건의들을 적지 않게 제기했습니다. 각 분야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는 시점에 당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정에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는 전략적 안목과 강한 역사적 책임감의 구현으로서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대해 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대해 중대하고도 심오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루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자 날이 쌀쌀해졌다. 로인의 등과 팔과 다리에 흘렀던 땀이 싸늘하게 말랐다. 해가 있을 때 그는 미끼통을 덮었던 부대를 벗겨서 햇볕에 펴서 말려두었다. 해가 지자 로인은 그 부대를 목에 맨 후 등으로 느려 걸쳤다. 그리고는 어깨에 메고 있는 줄 밑으로 조심조심 당겨 넣었다. 부대가 쿠션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배전에 몸을 기대어 앉아보았는데 조금은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 자세가 실제로는 겨우 견딜만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로이는 거의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자기도 저놈을 어찌할 도리가 없고 저놈도 자기를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로이는 생각했다. 저놈이 이대로 버티는 한 자신도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한 번은 일어서서 배전 너머로 소변을 본 후 별을 보면서 배가 가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어깨에서 곧게 물속으로 뻗어있는 줄이 마치 린광처럼 하얗게 보였다. 배는 전보다도 더 느릿느릿 나아가고 아바나의 불빛이 그리 환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배는 물결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바나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면 배는 더욱 동쪽으로 흘러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고기가 제 코스를 그대로 달리고만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몇 시간 동안은 아바나의 불빛이 더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야구 경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배우에서도 라디오로 야구 얘기를 들었으면 참 근사할 텐데. 그러다가 로이는 문득 생각났다. 고기 잡을 생각이나 해라. 네가 해야 할 일이나 생각해라. 이제 어리석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고기 잡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나 신경을 쓰자.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두자. 그리고는 또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었다. 그 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근사한 광경을 구경할 수도 있었을 텐데. 를 분간할 수 있었다. 이놈들은 좋은 녀석들이야. 서로 함께 놀고 장난을 치며 부럽도록 사랑을 하는군. 저놈들도 날치와 같이 우리의 형제란 말이야. 그러자 로이는 지금 낚아놓은 그 커다란 고기가 가엾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근사하고도 참으로 이상한 놈이다. 몇 살이나 된 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저렇게 강한 놈을 잡아본 적도 없지만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은 본 일도 없었다. 굉장히 령리한 놈이어서 뛰어오르진 않은 모양이다. 뛰어오르든가 미친 듯이 달리든가 사납게 공격이라도 해오면 나는 끝장이다. 그렇지만 아마 저놈은 전에도 여러 번 낚시에 걸려본 일이 있는 모양이어서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상대가 나 한 사람밖에 없고 더욱이 늙은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큰 놈일 거야. 살이 맛이 있는 놈이면 시장에다 팔아야지. 돈이 얼마나 될까? 미끼를 물 때의 느낌으로 보아 순놈일 것이고 순놈답게 싸운다. 배를 끌고 가는 것도 인간과의 싸움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 저놈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같이 필사적인 최후의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로이는 언젠가 다랑어 한 쌍중에 한 마리만 낚았던 기억이 났다. 먹을 것이 있으면 순놈은 언제나 앞놈에게 먼저 먹도록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때도 레외는 아니어서 걸려든 놈은 앞놈이었고 겁에 질려 미친 듯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다가 금세 지쳐버렸다. 그때 순놈은 그동안 내내 앞놈 곁을 떠나지 않고 줄을 왔다 갔다 건너다니고 무르에 나와서는 주위를 빙빙 돌고 나였다. 너무도 가까이 붙어 다녔고 그 수컷의 몸통에는 날카롭고 모양과 크기도 낫과 같이 생긴 꼬리가 자라 있었는데 그 꼬리로 낚싯줄을 끊을까봐 로이는 조마조마하며 겁을 먹었었다. 로인이 앞놈을 갈퀴로 끌어올려 몽둥이로 내리쳤더니 창날 같은 주둥이의 정면이 거울 뒷면처럼 벌겋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때 로인은 소년과 함께 배 안으로 끌어들였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 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11点半，别为疲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你。

0: 现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乡村跟着国际起飞，
1: 在乡村里也大有可为。
2: 我们都是九零后。
3: 当脑与心碰撞在一起，他们就能拥有更年轻的心态。

船，陪着飞扬的浅浅。